0: 病老归西，我去你嘅坟前咁替你。
1: 你再乱讲，我唔理你噶。
0: 唉，好啦好啦好啦好啦，我唔讲啦我唔讲啦。林妹妹啊，呢本书。
1: 你话你会过目成诵，唔通我就唔可以一目十行咩？
0: 咁你又唔使咁心急，书你可以拎翻去房里边慢慢欣赏嘅。林妹妹啊，
1: 嗯、
0: 不如我哋先将啲花瓣埋咗入去花丛里边啦。
1: 好啊。落花片片，今日我葬花，明日边个嚟葬我？
0: 林妹妹，